어서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네, 오늘 감성책방에서는 단편소설 나의 영혼에 꽃을 달아주세요의 마지막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밥도 전혀 할줄 모르는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지는 볼 보듯 뻔하다. 자신이 먼저 가게 되면 양로원 같은 데서 지내면서 제발 아이들의 부담이 되지 말라고 당장 말하고 싶었지만 애써 참는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남편이랑 단독으로 해야 할 것이다. 부담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지독한지도 잘 안다.무뚝뚝하고표현에약한사람이지만가장의노릇을기피했던건아니었다.죄라면열심히산것밖에없었는데나이가있다는이유로부담이라는단어를떠넘기는건못할짓이다.그럼에도그이야기는해야할것이고이야기를할적임자는그녀밖에없었다.남편이놓고간장미는며칠동안향기대신짙은한숨을풍기더니사흘째되던날에는검붉은색을띠며바싹죽어갔다.봉사자를다시본건주말이었다.태양이이글이글타오르고있었고무더위가한창인지라봉사자는땀을뻘뻘흘리며나타났다.큼직한봉투도함께였다.그녀를보는순간봉사자는코에주름을만들며싱긋웃었다.마음이푸근해지는미소였다.아이쿠,더운날에오느라수고했어.아니에요.저도여기오는게너무즐거운걸요.휴지로얼굴위로흘러내리는땀을닦으며봉사자는주섬주섬들고온봉투를풀었다.봉투안에는종이와필,그리고바이올린비슷한악기도있었다.이것들은다뭔데?할머니,이건우쿠렐레예요.악기연주해보는게꿈이라고하셨잖아요.이건기타랑비슷한데줄이4개여서연주하기훨씬쉽거든요.줄이나일론이어서손가락뺄염려도없어요.이걸먼저다뤄보는게어때요?악보도몇개가져왔어요.여기에종이와필도있어요.뭔가기록하고싶다고하셨잖아요. 내가그랬나?기억이잘안나. 네,괜찮아요.제가기억하고있으면되죠뭐.고마워.그런걸다기억하고.아유,고맙겠요.할머니가제할머니같아서자주오고싶은데요즘에는다른일도다녀서시간이별로없어요.그래도고맙지.할망구가한말을다기억하고이것저것다신경써줘서.봉사자가쑥스럽다는듯이웃는다.여기에다니기전에는사람이싫어져서집안에만박혀서지낸세월이3년이라고했다.엄마가보다못해가져다준봉사자모집공고를보게되었고며칠동안고민하다가이리로오게되었다고한다.여기외에도다른봉사를지원했는데요즘에는사람을만나는일이좋아졌다고한다.사람이싫다가사람이좋아지기까지어떤일을겪었는지는묻지않았다.하늘아래사연없는생명은없다고하지않았던가.화는복이며복이자화라고했다.그만큼삶은무상한것이다.부둥켜안고있던사연을다시꺼내어햇빛아래에말려오는일은나름대로용기가필요했을것이다.겨우며칠이지났을뿐인데이곳에도많은일들이일어났다.그저께는분홍치마노인이떠났다.제대로된인사도못했는데그리훌쩍떠나버려서여간가슴이아픈게아니다.그럴줄알았으면함께얘기도더많이나누고산책도했을걸.제일좋아했다던해바라기꽃한송이드리지못한게후회가막심하다.봉사자의말을빌면
가을의 나뭇잎이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조용하게 떠났다고 한다.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좋은 사람의 좋은 결말이라고 말해주어서 마음 한구석이 그나마 안정을 찾았다. 어차피 인생은 편도 티켓 한 장을 들고 겨우 한 번 들리는 그런 여정이 아니던가. 시간이 되어 돌아간 것 뿐이리라. 그녀는 누구에게나 편한 방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한다. 어제는 로커가 떠나갔다. 비록 같은 곳에 머무는 신세이긴 하지만 로커는 자신보다는 오래 버틸 줄 알았다. 한참이나 젊은 사람이 순서를 어기고 그렇게 훌쩍 가버리다니. 음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던 그의 무대는 이제 영원히 막을 내린 것이다. 일면식밖에 없는 파란 원피스는 조그만 눈물을 흘리고 조그만 슬퍼하고 다시 좋은 인연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속으로 빌었다. 사람이 늙으면 이 정도로 싱거워지는 것인지 이건 웬 주책이지 싶기도 했다. 서윤이는 오늘 아침에 떠났다. 서윤이를 바라면서 그녀는 오랫동안 창밖을 내다보았다. 꽃잎 몇 개가 바람에 날려 떨어지긴 했지만 백일홍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있었다. 9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제법 남아있는 것이다. 웨이브를 넣은 긴 파마머리에 롤리타 치마를 입은 서윤이가 꿈에라도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세상의 모든 예쁜 것을 사랑하던 그 아이가 그녀의 기억 속에는 영원히 예쁜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봉사자가 나간 다음 그녀는 우쿨렐레를 가져다가 몇 번 튕겨보았다. 봉사자가 있을 때는 왠지 부끄러워서 받은 뒤에 침대머리에 그대로 두기만 했다. 사이즈가 작고 가벼워서 기력이 점점 못해지는 노인네가 다루기 딱 맞춤한 악기다. 네 개의 줄이 손가락의 놀림에 따라 통통통 귀맛 좋은 소리를 낸다. 설명서를 보며 악보를 따라하니 어렵지는 아니하다. 며칠 더 연습하면 간단한 노래 정도는 연주가 가능할 것 같다. 봉사자가 놓고 간 악보에는 제스민 외에도 고향의 구름이며 난초꽃 같은 노래들이 있었다. 봉사자는 그녀의 나이대를 고민해 취향에 맞게 나름 열심히 골랐을 것이다. 연습이 다 되면 저 백일홍 아래에서 연주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다. 나뭇꽃 아래에서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백발의 할머니, 꽤나 근사하다. 꽃이 다 지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다. 위가 또 요동을 치기 시작한다. 깊숙한 아픔이 다시 시작된다. 기다란 줄이 달린 배를 눌러 진통제 투입을 요청하기로 한다. 웬만하면 참아볼까 했는데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있는 아픔이 아니다. 바늘을 꽂은 채로 까무룩 잠이 들었다. 일어나고 보니 창밖으로 오듬이 길게 드리웠다. 왼쪽 손이 자유를 회복한 것을 보니 잠든 사이에 간호사가 바늘을 정리했던 모양이다. 이맘때쯤이면 아들네 가족은 식사를 마쳤을 것이고 손주 녀석은 영어 공부가 한창일 것이다. 한창 노름에 탐할 나이인 아이는 눈앞에 상황이 못마땅해서 입을 삐죽 내밀거나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가진 저항을 할 것이다. 아들은 알고 있을까? 자신이 손자 녀석만 할 때 얼마나 소문이 난 개구쟁이였는지를. 새둥지를 털러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대로 떨어진 아이를 업고 그녀는 이를 악물고 진해 있는 병원으로 뛰어갔다.
아이가 다리를 영영 쓰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던가. 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몰린 가운데서 그녀는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방법이 없다는 말에 차를 구해서 더큰 병원으로 옮겼고, 나중에 오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속이 후두둑 떨린다. 남편은 또 아파트 아래에 있는 작은 음식 가게에 들렸을 테지. 돼지고기 속 찐빵 두 개와 땅콩 한 접시를 안주로 반근짜리 소주 한 병을 비웠을 것이다. 그곳은 오랫동안 남편의 단골 가게로 찍혀 내려왔다. 원래 가게 주인이 할아버지였다가 할아버지의 자식으로 주인이 바뀌긴 했지만, 푸짐한 인심이 가게 내력이 되어서 찐빵의 맛은 여전했다. 언짢은 일이 있거나 무언가가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남편은 항상 그곳에서 술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들 녀석이 전 학급 1등을 했을 때에도 그녀는 그 가게에서 술잔을 비우는 남편을

목격했다. 그네랑 다툼이 있었던 저녁에도 남편은 어김없이 그곳에서 술을 축냈다. 아 하며 불현듯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다. 찾고자 했던 답안은 거기에 있었다. 내일은 남편한테 미루었던 전화를 꼭 해야겠다. 이제는 하고 싶던 일 중에 두 번째 순위에 있던 일을 해야 할 차례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천천히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의자를 잡아당겨 책상에 마주 앉는다. 그리고 탁상등을 켰다. 탁상등도 봉사자한테 부탁했더니 가져다 준 것이다. 의아해하면서 가져다 주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기록해야 한다. 기록하고 싶다. 지금까지 기록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봉사자가 기록한 것도 관찰자의 입장일 것이고 의사가 기록한 것도 기껏해야 전문 지식이 잔뜩 들어간 미지근한 숫자일 테지. 여기서 잠깐 머물다 간 사람들의 영혼을 기록해야 한다. 그건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생각들이었다. 피를 들었다. 나름 경건해진다. 모든 이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소설로 시작하기로 한다.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남아있는 시간까지 그녀가 이 문장을 다 완성한다는 보장은 없다. 상관없다. 그래도 쓰고 싶으니까. 제목을 적는다. 사랑해주세요. 그어버린다. 나의 영혼을 사랑해주세요. 또다시 그어버린다. 나의 영혼에 꽃을 달아주세요. 마음에 드는 제목이다. 다음 서두를 적어내려간다. 눈을 떴다. 하얗고 네모난 천장이 보인다. 그리고 또 커다랗고 네모난 장식등이 눈에 들어온다. 분홍 치마 할머니를 쓰고 서윤이를 쓰고 로컬을 쓴다. 예쁘게 웃던 봉사자도 쓴다. 그리고 남편도 쓰고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쓴다.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써내려간다. 손목에 힘이 풀린다. 그녀의 어깨가 비스듬히 기울어졌다. 툭하는 소리와 펜이 바닥에 떨어지더니 드르륵 소리내며 굴러가다가 어떤 저력을 받고 구석 쪽에 멈춰버렸다. 병실 안에는 다시 정적이 깃들었다.

0: 우리가 악기할 마음은 초심입니다. 훌륭한 인물이 되고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초심, 둘째는 열심, 셋째는 뒷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마음이 초심입니다. 그 이유는 초심 속에 열심과 뒷심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1: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뒷심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초심이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는 마음입니다. 처음에 다짐하는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첫사랑의 마음입니다.
0: 초심이란 겸손한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순수한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배우는 마음입니다. 견습생이 품는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동심입니다.
1: 피카소는 동심을 가꾸는데 40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초심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영원한 초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마음이 초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초심을 상실할 때 찾아옵니다. 초심을 상실했다는 것은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열정이 식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0: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초심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초심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관찰해봐야 합니다. 초심은 사랑과 같아서 날마다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전등이 아니라 촛불과 같습니다. 전등은 가꾸지 않아도 되지만 촛불은 가꾸지 않으면 쉽게 꺼지고 맙니다.
1: 초심을 잃지 않고 사는 지혜,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민아입니다.
0: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1: 행복한 동행 오늘부로 시작합니다.

0: 평소 가정에서 호박을 요리할 때 씨를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독특한 맛이 나는 호박 씨에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호박 씨는 관절염 및 염증에 좋은 효능이 있으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오메가3 지방산 또한 풍부하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상식 코너에서는요, 몰랐던 호박 씨에 숨겨진 놀란 효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절염을 치료합니다. 호박씨는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을 감소시키고 뼈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와는 반대로 호박씨에는 어떤 부작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오래될수록 건강에 더 유익합니다.
1: 심혈관계의 자극제입니다. 호박씨의 독특한 요기 화합물 중 하나는 식물 스테롤인데요. 이는 혈액 응고를 방지하여 심장 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호박 씨앗의 높은 구리 함유량은 신체의 적혈구 수치를 증가시키며 혈관의 산소 전달을 개선시켜 준다고 합니다.
0: 호박씨는 또 숙면을 도와줍니다. 호박씨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하는 트립토판의 훌륭한 원천입니다. 저녁 취침 조금 전, 과일 조금과 호박씨를 드신다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호박을 비롯한 많은 씨앗류는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15 내지 20g으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0: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은 아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아연 결핍은 면역 체계에 해로움을 주기 때문에 성장에 지연 및 탈모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호박씨에는 아연 함유량이 높아서 이를 드신다면 아연 보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호박씨는 신체에 가장 유용한 씨앗 중 하나로도 간주되고 있답니다.
1: 또 호박씨는 폐경 후 여성에게 훌륭합니다. 호박씨의 오일은 폐경 후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인데요. 그리고 저혈압이나 열감, 두통, 관절통 등에도 좋겠습니다.
0: 당뇨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호박씨의 탄수화물은 다당류입니다. 이 말은 즉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만족스러운 포만감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1: 마지막으로 호박씨 드시는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박을 쪼개어 호박씨만 분리하여 깨끗하게 씻습니다. 체에 받쳐놓고 물기를 뺍니다. 그리고 신문지 등을 펼쳐놓고 호박씨를 골고루 펴 건조합니다. 말리면서 종이에 붙지 않도록 여러 번 저어줍니다. 중불에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8분 동안 호박씨를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볶은 호박씨를 식혀서 밀폐통에 담아두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박씨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의외로 고지방 음식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하루에 15 내지 20g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구련옥 가수가 부릅니다. 봄바람 그 사랑.

계속해서 우리말 우리글 코너에서는 최장춘 선생님의 글을 준비했습니다. 먹은 소가 힘쓴다. 먹은 소가 힘쓴다는 말은 자신에게 유리한 일에 부쩍 용기 내어 일하는 모습을 빗댄 속담이다. 지난 70년대 연집 남계촌 마을에 박시성을 가진 사나이가 있었다. 식사량이 대단한 건 못지않게 이를 억척스럽게 했다. 저녁 탈곡장에서 일하고 밤참 먹는데 입살 만두기 30개, 배춧국 6사발, 통배추김치 한 포기를 개눈 감추듯 뚝딱 해치웠다. 그리고 밤참이 군댔다며 또다시 밤중 작업에 가담했다. 우연히 산에서 겨울철 뗄 나무를 하는 걸 보니 날이 군데군데 떨어져 톱니처럼 뭉툭한 낫을 쥐고 나무 밑부리를 잽싸게 후려치며 와락와락 긁어모으는 솜씨 벼락 같았다. 잠깐 새 송두리째 뽑히운 나무들을 새끼줄로 비끄러매는 족족 건뜩 들어 수레에 실었다. 한 번은 박씨가 하방호인 우리 집을 지을 때 와서 일했다. 워낙 한쪽 팔을 다쳐 붕대를 칭칭 감은 처지가 되어 구경하러 왔다가 하도 일축이 안 나서 참다 못해 여기 줘요 하고 한쪽 발을

잔치오 돌생일이오 할 적엔 50전 부조하고 기껏 먹었다. 어느 해인가 진구량 바치러 곡물관리소에 갔다. 초전에게 이여덟비 각각 옥수수 마대를 실은 소수리를 몰고 가면서 신나게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렀다. 그땐 진구량 바친 수량에 따라 술표와 도부표를 주었다. 제 돈으로 먹어도 기분이 좋아 그 일에 뽑히면 큰 행운아로 여겼다. 저녁 한 끼 잘 먹기 때문에 무거운 곡물 마대를 메어 날라도 힘든 줄 모르고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제걱제걱했다. 일을 마치고 밥상에 빙 둘러앉으니 우리한테 근들이 술 두 그릇에 두부 75모 차려졌다. 모두 공기에 술을 부어 마시며 모두부를 간장 양념에 비벼 부지런히 먹었다. 한참 먹고 나니 웬걸 그 커다란 바게트가 바닥이 났다. 어? 어떻게 그 많은 두부를 다 먹었지? 휘둥그레진 눈이 금시 웃음으로 빛났다. 웃지 마. 목구멍까지 올란 두부가 보여. 누군가의 농담에 또다시 배를 끌어안고 웃었다. 그날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16모였던 걸 생각하면 식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일하는 소가 있으면 놀고 먹는 배도리가 있기 마련이다. 농사꾼들은 사래긴 밭에 엎드려 김매느라 비지땀을 흘리지만 배도리는 놀부처럼 평생 호미자루 쥐어본 적이 없다. 소술에 몰 줄 모르는 인간이 술 심부름은 유별나게 잘했고 목세판에 앉으면 우통을 벗어던지고 큰소리 탕탕 쳤다. 그리고는 속이 킹기어 누가 자기 흉험을 보는가 두 눈을 희번덕거려 모두 밉살스러워했다. 그렇다고 밥축 내고 일축을 못 낸다고 까발키기도 거북한 노릇이었다. 옛날 재상 황희가 시골에서 농부가 밭갈이 하는 걸 보다가 큰 소리로 여보게, 얼룩소는 힘을 쓰는데 누룽소는 왜 노라리 피우? 하고 물었다. 그러자 농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허겁지겁 달려와 귓속말로 민물이라고 대놓고 욕하지 마시오. 싫어합니다. 라고 했단다. 먹성 좋은 짐승도 일판에선 표현이 제맛금인 걸 감안하면 장터에서 멍에 벗은 소가 제일 팔기 힘들었던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주인이 아무리 하루 밭갈이 얼마하오 목재판에서 통나무를 얼마 끌어내렸소 해도 소 새김질과 발굽을 보고 부림소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좋은 걸 챙기는데 이골이 텄으나 오랜 일판에선 늘쩡늘쩡 헛신용만 하는 얼치기들이 혹시 요즘 우리 주변엔 없는지 두루 살피게 된다. 맨날 빈말만 하지 말고 먹었으면 힘쓰는 게 생물학적인 이치에 맞고 따라서 좋은 평판을 받는 법이다.

네, 강화 가수가 부른 노래 젓가락 상담합소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용, 제작의 기철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